티맘멩게 카바페잉 알로캉콩 울루누 타케티 두콜루마 누아타 티맘멩게 무다타 카메두 티맘멩 에데 고타카 칸타쿠룬 두콜루마 칼레게 파누게 나마드 칼레게 파낭 아무르쿠라니토에 아마카시바룸 칼레게 파니 케테리 비슈누푸루 푸리하마 베칼키무에 이투루 바야 에오렘 미고타 덴네비 말라마테게 고투가 카마 무파시룬 리우와 파웨